0: 9m 다가다 다가다 다가다 다가! 라크베트!
1: Summer with Radio Dimash.
2: Jazz Dimash, Radio Sme.
3: Lato z Radiem Dimash.